다 나자. 현자 기자 깍비고 싶고요 깍비. 어이가 꿈이다 참파 죽시꾼게마 참파 오마 참파 오마 죽시꾼게마 꿈이다 낙차린야 위지또 마이자리 키리또 마이자리 카지또 마이자리 린지지또 탑스 마이자링게 gracias Elenita Cujilema, buenos días. Saludos cordiales, Tunancay Tutamanta, Taitamito Tamañaspa, con tu cuño canchi, actividades, trabajos, negocios, tu cuipi, ñami, yuxirina horas, tu como, 6:32, 6:32. Paginini Dios, tu cuimanta, pagi papito Dios, mierda.